어찌랏 아이 수카라라 케나마레 라디오 다게 발라코 룽고 바라케 룽기 파우사 이니라 이바린 니라 예스키리 파우사 카테 파나 아키 코라디오 로라 카테 슈나에 미시아 로라 루마네스 라 체스 소시엔나멘사 타이 지코 데슈 두요사티 시아 카테 슈나스 로마니 무지카 Tai džiaja ponodori jek jelisa šunaja kotar i Ungarija sokerena o terne tai grupa vakrela pe terni pe. Herzlich willkommen bei Radio Loran nach der Sommerpause wieder auf Sendung. Schön, dass Sie eingeschaltet haben und bis 22 Uhr hören wir Roma-Musik von vielen Ecken dieser Erde und als nächstes hören wir Musik aus Ungarn, und zwar die Gruppe Ternipe.